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궁금한 게 줄었어 예전과 다르게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나 봐 확인조차 않고 버려두는 메시지 억지로 의무감에 손에 치는 전화기 넌 애써 태어난 척 웃음 짓지만 난 그조차도 받아주질 않아 모질게 가슴은 아직 아니라 말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hat was Journey with Don't Stop Believin'.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 할 수 있음, 그리고 할 수 없음, 이 딱 사이에 해볼 수 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해보는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Think about that one thing on your mind today that you have been avoiding just because it might get messy. Honestly, the worst case scenario is usually just a good story to laugh about over dinner later. So just don't waste your energy waiting for a guaranteed green light that might just never come. Ooh. Step into that I can try zone today. Press play and just let yourself be wonderfully imperfect, okay? Just let yourself be imperfect because it's so hard to be perfect from the beginning, even till the end. So let's just accept the fact that we are imperfect human beings. So if we are imperfect, that'll make it so much easier for us to give everything a try, right? With this beautiful, beautiful, magical word, we're going to get it started with today's show because we are live today, finally! 드디어 생방송으로 문을 활짝, 정말 이 거대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how exciting is that? Are you guys feeling excited? Because I'm feeling excited. I know, once you hear the word live broadcast of Morning Groove, that means you are back to your reality after that nice long holiday, right? 모닝그룹 생방송의 어떤 장단점이랄까요? 뭐 방송이 재밌고 즐거우니까 좋지만 또 일상으로 복귀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디오와 함께 일상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눈눈한나 복귀하는 그 느낌. 솔직히 그리웠죠? Anyways,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as mentioned.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보이는 라디오 너무 깔끔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셔서 보는 라디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Because I just love it when a lot of people are watching me.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So come on our YouTube channel. It is TBS EFM. 좋습니다. 누가 모닝그룹 지금 듣고 계신가? Who's ready to send in their check-in messages? Ooh, I guess some people are already sending them in.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 해피라이프님, 그리고 상민님 모두 출첵 벌써 남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분들을 좀 본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어, 서머피디님 연휴에 강변에서 파티 잘 하셨습니까? 오지 않길 바라던 오늘이 결국 왔군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So you really didn't want today to arrive, but it just arrived. So that means we are back to reality. 왜요? 은근 기대된 거 아니에요? 모닝그룹 들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변에서 파티를 제가 했을까요? Did I went for a riverside party? I don't think so. I went for a picnic though. 요즘에 돗자리도 사고 피크닉 전용 테이블도 사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많이 많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말 강변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There are a lot of beautiful spots out there. 그래서 피크닉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서울에서 요즘에 핫한 노들섬의 빗섬 축제도 다녀왔어요. You know, I decided to explore more Seoul these days as I'm producing a show that is related to Seoul. 제가 또 서울 언박싱 프로듀싱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서울 덕후가 돼보자 이런 가짐으로 제가 서울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핫한 빗섬 축제에도 다녀오고요. 한강에서 피크닉도 많이 많이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고 막 유람선 그리고 한강버스 배도 막 지나다니는 거 보면서 요즘 노을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막 그런 거 만끽하면서 주말을 좀 보냈습니다. I hope you're enjoying your own soul as much as I'm enjoying soul. 우리 체육부장님, What's up, what's up? 저는 캠핑에서 부어라, 먹어라 했더니 체지방률이 믿을 수가 없네요. 헬스장에서 부지런히 태우고 가야겠어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looks like 체육부장님 also enjoyed herself, eating and drinking a lot while she went out for camping. 캠핑 진짜 좋아하신다. 요즘 날씨 좋으니까 날만 좋으면 그냥 장비 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근데 이 체지방률을 매번 그러면 측정을 하시는 건가요? 체지방률 안잰 지가 오래돼가지고 1년에 한번 건강검진 때 잴까 말까인데 이렇게 또 주기적으로 내몸 컨디션을 체크해 가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체육부장님, Yes, you're back to your reality. So that means workout time. Go to the gym, get your workout done, and brag all about that here on Morning Groove. 또 오운완 하시고 여기 모닝 그루브에서 자랑 마음껏 해주세요. 별초롱 짱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서해 대부도 가서 식사하고 일몰 보고 왔어요. 앞으로 더 자주 해야겠어요. 하트. 와, 완전 하이파이브. 저도 대부도 갔다 왔거든요. 주말에. 무슨 요일에 가셨어요? 저는 금요일? 금요일에 갔구나. 사람 진짜 많죠. 진입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10km인데 정말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뻥튀기 하시는 분들도 보고. 재밌었습니다. Wow, we are actually in the same location. 대부도 is so beautiful over there. 서해 바다를 제가 잘안 가보다가 정말 간만에 아기 때 가고 나서 오랜만에 갔는데 노을 지는 게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사람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The fun stuff about 대부도 is that when the sun sets and when it's dark,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on the beach. 사람들이 이제 갯벌 체험을 밤 늦게까지도 하고 밤에 물이 다 빠지니까 라이트 켜고 막 갯벌에서 뭐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So it was really fun just watching that. Good morning, Gurubo. Good morning. Let's start our wonderfully imperfect morning. That is the attitude, Ju. Looks like you listened really carefully to today's opening. We are imperfect, so we're gonna get it started another imperfect day altogether. KA9628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노아의 나의 맘 출첵해요. Oh, welcome, welcome. 일찌감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출첵 100점. And some other messages that came in over the holidays. 8078. 저 오늘 복직 첫날이에요. 불안, 초조, 설레임 중 라디오 들으면서 열심히 가는 중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So somebody is returning to their work after a vacation or a holiday. I'm not so sure, but they're feeling excited, a little anxious at the same time. But I'm pretty sure you're gonna be just fine because once you return to work, you're gonna be busy. 너무 바쁜 나머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런 거다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근데 바쁜 게 좋은 거죠. 바쁘면 온갖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잊혀지고 일에 또 몰두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기다렸던 복직 시간인데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May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저는 May예요.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학교 가는 중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n my way to school, listening to your radio show.

English really well. 이런 문자 종종 받을 때마다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썸머처럼 되게 긍정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되게 큰 칭찬이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긍정적이고 흥이 넘치는 그런 모습 보여드려야겠네요. Because I want to match all of your expectations. Okay, morning groovers,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talk to me, do that.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실 거죠? 사연과 신청곡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let's now move on to our segment,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알라이트, I'm just going to get straight to today's question without any hesitation, okay? So today I want to ask you, what is your most random but silly superpower?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really, really good at? What is a weirdly specific thing you're ridiculously good at? 자, 오늘은요,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우리 동네, 1등이다. 우리 회사에서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좀 쓸데없지만 귀여운 장기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간식 동내는 거 1등입니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정리왕입니다. 정리 1등.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제가 가장 친절한 걸로 1등이에요.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귤을 굉장히 또 예쁘게 깔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끊어지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maybe falling asleep within 5 seconds, maybe you can brag about that, or maybe you're very very skilled at putting on a screen protector with zero bubbles. 이 액정 단 하나의 기포도 없이 잘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이런 자랑일 수 있고요. 왠지 이거는 우리 밖에 계신 윤동혁 감독님의 스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스크린 이런 거 잘, 액정 잘 까시죠? 대답 안 하시는데? 아닌가? 의외로 또 거품 이렇게 막 바글바글하게 교체하시나? 사람은 여러 번 완벽할 수 없어요. We are all imperfect human beings, okay? Even 윤동혁 감독님 cannot be perfect. But anyways, brag about that. 저는요, 뭐가 1등이냐면 저는 시간 맞추기가 1등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지? 이러면은 한 9시 10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러고 시간을 보잖아요. 하면 9시 11분 정도가 돼요. So I have this super skill of guessing the time really, really specifically correctly. 그래서 왜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능력 덕분에 뭐 도착 예정 시간 같은 거 되게 잘 예측하고요. 그래서 늦지 않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1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어플, TBS EFM 모닝그룹 오픈 채팅방에도 무료로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about that, everyone. What is your most random silly superpower? Here is a song by Cheap Trick, On Top of the World.

0: So my hairdresser told me that I have the thickest hair in this entire neighborhood, but that was already 5 years ago, and now it thinned out a lot.
1: 머리숱 진짜 1등인 게 제일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We cannot do anything about it. Like,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just gotta be born with that.
1: 이게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게 나중에는 빛을 발할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머리숱 많은 게 싫은데, 이게 좀 나이가 들면서, 아, 이게 좋은 거였구나. 우리 정말 머리 한 가닥 한 가닥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이제 딱 밸런스가 맞으셨겠네요. 5년 전이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이제 평균으로 좀 맞춰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 그 1등을 유지를 하실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모닝그루버들, let me know. 내가 이것만큼은 우리 동네 회사에서 1등이에요 싶은 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We're gonna wait for your messages to come in a little more, and now we're gonna hav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One Direction, Perfect.

So,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question. What is a silly superpower that you have? What are you good at? What are you a number one at in your neighborhood or at your work or within your family members? 내가 가족 사이에서 우리 동네 회사에서 이것만큼은 1등이다 싶은 사연 받고 있는데요. Do Morning Groover responded beautifully. 저는요, 공감 능력이 1등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저에게 와서 털어놓고 또 따스운 위안을 얻어갔다면서 가요. 그들은 기분이 좋아져서 가는데 공감 능력이 좋은 저는 그 감정이 남아서 헤어져도 계속 힘들어요. I'm number one when it comes to empathy. Maybe that is why people come to spill their hearts out whenever they are sad or going through a tough time and leave feeling warmly comforted. They walk away feeling so much better, but as someone with high empathy, those emotions linger and stay with me for a long time after we part ways. 이건 부작용인데요, 이러면? 이러면 거의 그 요즘에 내가 무슨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와서 쌓이고 쌓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아, 근데 어제 내가 말한 그거 있잖아. 아니, 이게 막 이러면서.

그걸 또 듣고 듣고 듣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치가 와요. So you would ultimately reach a certain limitation when this just stacks up, right? When everybody just always like habitually comes up to you whenever they have issues, right?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도 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한계치를 딱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오도록.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잘해주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 모닝그룹한테 다가가는 걸까요? 저는 친구가 항상 저한테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잘 들어주다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냥 제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아, 맞다. 근데 있잖아. 이러면서 알아서 이어가더라고요. So it just goes on and on and on. Anyways, 여러분들, 나 이것만큼은 진짜 잘하는데, 나 이것만큼 1등이에요 싶은 거 어떤 것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길을 좀잘 찾나요? Are you able to, find ways really well? Maybe better than your own GPS? Or are you like the best parker? 뭐, 주차를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나요? 뭐, 어떤 것들, 고기를 잘 구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ecause here in Korea, this is like the most important skill to be able to grill a Korean barbecue well. 이런 분들 어딨어요? 제가 언제 고기 먹으러 놀러 가면 되죠? 문자 번호, 샵1013으로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거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We also have a song request from 1339 Morning Groover. 처음 인사드려요. Whitney Houston의 Run to You 신청합니다. Welcoming 1339 to our Morning Groove crew.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Whitney Houston, Run to You.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hopping in. 줄무늬 morning groover and Ben's Spur morning groover is saying hello to me. Well, thank you for that nice and beautiful greeting. Hello, hello. So during the song break, I was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I'm really good at. But I would have to say the thing that I'm good at is being late in the game.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뒷북치기 1등이랄까요? 왜냐면 제가 주말에 토요일이었나? 오디세이를 처음 봤어요. 제가 오디세이 가장 늦게 본 거 1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를 능가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보다 오디세이 늦게 보신 분, 아직 안 보신 분. 제가 아마 전 국민 중에서 제일 늦게 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뒤늦게 또 빠져가지고 또 재밌게 봤어요, 제가. So I really actually enjoyed watching Odyssey a lot. So yeah, I was so late in the game. I was the one who would go on YouTube channel, look for all those reviews of the movie Odyssey in October when the movie came out in hot summer, around early August actually. 8월 초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 한참 논란 내한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거 오디세이 OTT 아직 안 올라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오디세이를 아주 즐기면서 봤습니다. 오!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아직 오디세이 못 보셨다고. 아, 저보다도 이제 늦으신 분이 계시네. 반갑습니다. 혹시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Are you even planning on watching the movie Odyssey? Let me know. 아, 좀 많이 뒷북을 쳤는데 이렇게 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펭귄킬러's message continues. 저는 주차 1등인 것 같아요. 간지가 없던 시절 평행주차를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한테 박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분명히 주차할 수 없는 간격인데 정확히 한 번에 딱 주차를 하고 내리니까 그분이 서서 기다리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자기도 절대 주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냐면서요. So Penguin Killer is really skilled, actually number one when it comes to parking a car. Even on a zone that is really tough to park, Penguin Killer is able to make it that a person outside was actually applauding Penguin Killer when he parked. 이 평행주차 굉장히 또 좁은 주차 구간에 막 앞뒤로 차가 오고 있고 막 이럴 때는 막 운전을 10년 이상한 사람도 당황을 하게 돼요. 저도 평행주차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막 뒤에서 차가 오기 시작하면은 아 이러면서 이제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밀고 들어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긴장되면 더 안 되고 이러는데 I guess Penguin Killer is patient enough to park a car really nice and beautifully, neatly at a parking lot when it's also a really tough spot to park. 주차 1등이시군요. 어디 뭐 예전에 알바 좀 하셨었나요? 어디 발레 파킹? 저도 주차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왠지 이 Penguin Killer 모닝그루버가 주차한 구간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 다물겠습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제가 잘하는 게 뭐지? 생각하다가 급 생각이 났는데 우리 회사에서 칼퇴하기 1등! 크크크크. 눈치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 신입 때부터 일 끝나면 퇴근 잘 했습니다. So I was wondering what I'm best at and it suddenly hit me. I'm number one at leaving work right on time in my own company. I'm not really the type to care about what I

others think. So ever since I was a rookie, I always clocked out as soon as my work has done. Ooh, same as me. 칼퇴하는 게 신입 때는 쉽지가 않거든요. 아, 난다 했는데 막 엉덩이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떴다 가라앉았다 일어나 마라 가 마라 이러면서 혼자 고민하다가 한 명에 나가면은 슬슬 괜히 뭔가 이제 일 마무리하는 척하면서 일은 10분 전에 마무리했는데 아, 저도 가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그 눈치 보는 시절이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o not easy for you to leave work, especially when you're a rookie. 근데 제가 예전에 파나마에서 회사 다닐 때 문화를 바꿨어요. 저는 파나마에 갔을 때 첫째는 좀 심하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부터 이제 일을 다 끝내면 이제 집을 갔죠. 왜냐면 전 약속이 진짜 있었거든요. I actually had an appointment right after work in Panama. 그래서 그때 저희 상사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약속이 있다고? 파나마에서? 이러면서 당황을 했었는데, 저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또제 동기들이 빠르게 좀 퇴근을 하는 문화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I mean, like, what's the point of sitting around, right? 이게 상사분들도, 팀장님들, 뭐 부장님들도 그냥 친구가 일다 했다 믿고 그냥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먼저 퇴근하고 뭐 이런 게뭐 중요합니까? 잘하셨어요, 얼짱님. Good job.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저는 동네 문화 소식이나 도서관 소식 공유하기 1등. 좋은 프로그램은 공유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요. 최근에도 동네 축제에 가서 엄마랑 데이트했어요. 이슬아 작가님, 그리고 이찬희 남매 듀오, 카더가든 오셨었어요. 최태성 선생님이 오셔서 간송 정형필, 우리 문화재 수집 얘기도 해주셨답니다. So I am number one when it comes to sharing local cultural updates and library news in my own neighborhood. I get so itching to share all good news programs out there. 그러네요. 진짜 바삭하시네. 나중에 뭐 어느 동네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런 거 뭔가 회장, 대장 뭐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을 하세요. 그 동네에서 저처럼 서울을 알리는 것처럼 동네 알림이 해피라이프 요정. 이 동네 뭐 동네 이름이 상암동이면 상암동 요정 해피라이프 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각종의 그런 후기 같은 것도 공유를 하실 수도. 왜냐면 직접 다 체험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죠? Awesome neighborhood instead. 우리 오디세이 관련해서 우리 서비모닝 그룹어도 저도 OTT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 안 보신 분들이 꽤나 계시는군요. 서비모닝 그룹어, You're not alone. 우리 펭귄킬러, 저, 그리고 함께 팸을 결성하는 거 어때요? 밖에 계신 분들은 일단 다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박우리 진단님 진작에 보신 것 같고, 딱 좋아하실 것 같은 영화여가지고. 아, 그건 또 아니에요. 하긴, 우리 박우리 진단님은 약간 우주 영화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유은 감독님은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요, 오디세이. 의외로 안 보셨대요? 되게 표정이 뭔가 노 관심 이런 표정인데 보세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감독님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진심 저도 약간 오디세이? 3시간? 이러면서 미루다가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뒤늦게 오디세이 홍보하는 거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 서비모닝 그룹 Don't wait for the OTT series to come out Just watch it Go to the theater You'll be able to watch it You'll be able to book the tickets So much easier than before 요즘에는 뭐 IMAX 표 구하는 것도 뭐 예전만큼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계속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사연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Real Speedwagon Can't Fight This Feeli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가셔서 TBS EFM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So you can come and join our viewable radio if you come onto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al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for free all along the show, you have an option to join our K-Talk open chat room. Just search for TBS EFM Morning Groove. 나는 실시간으로 사진도 공유하면서 우리 모닝그루버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요. 우리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그루브를 검색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And it's usually really active during the live show. Okay. 제가 아까부터 계속 뭐 오디세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So I've been continuously talking about the movie Odyssey. And the reason why I'm highly recommending you guys to go watch it at the movie theater if you haven't watched it yet. If you're the type of a person like our 윤동혁 감독님 who is waiting for the OTT series to come out, 우리 윤 감독님처럼 OTT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영화관에서 보라고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하고 온전히 그 영화만 딱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You know, we are always used to those quick contents, watching shorts and reels, and we are always multitasking. Even when we are watching dramas at home, we always are holding on to our phones, right? 그래서 핸드폰도 안 하고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3시간을 그 집중하는 시간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두 달 전에 많은 분들께서 그 생각을 하셨겠죠? 제가 많이 뒤늦게 뒷북을 쳐가지고 아무튼 Morning Groovers, you're not late.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오늘 썸머피디님은 티봉이랑 깔맞춤을 한 듯한 연보랏빛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부터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So Coco Morning Groover has commented while watching me on a viewable radio. 보라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저 오늘 티봉이랑 커플룩이에요. 커플룩 어때요? 잘 어울리시나요? 진짜 오늘 이 옷을 꺼내 입으면서 이거는 티봉이 색깔? 이 생각 아침에 했습니다. So when getting out this clothes this morning, I was thinking about 티봉이 and I got excited how we're gonna be matching together. 여러분들 커플룩도 많이 많이 보시고 마침 제 뒤에 있는 기타랑도 커플룩이네요. Blue, blue, blue, blue everywhere. Ken Morning Groover responded about our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제일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99% 정도는 제가 찍는 편입니다.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해서 귀찮기는 한데요. 보고서 쓸 때 사진 이상하면 그것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다른 직원 안 시키고 그냥 찍어요. So I'm skilled at taking great pictures in my own company. 사진 찍는 이 스킬도 진짜 귀하다. 이게 왜 생각에는 켄 모닝그루버께서 완벽주의이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사진 찍으면 이 각도가 아쉽고 뭐가 좀 포즈가 좀 아쉽고 이 뭔가 그 사진 전반적인 앵글이 아쉽고 이런 게 하나씩 보일 거 아니에요. So when somebody else takes a picture and when you look at it, you will see some points where you want to change and fix, right? So you might as well just do it by yourself when it comes to taking pictures. 그럴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뭐 너무 좋죠. 우리 켄 같은 모닝그루버 이렇게 사진도 완벽하게 찍으면 보고서에도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한 보고서 받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슨 사진일지는 궁금합니다. 저는 사진 잘 찍어주는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제 사진 잘 찍어주는 친구, 길어 보이게 2m 정도로 찍어주는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skilled at in your own neighborhood or at work or within your family members or among your friends too. 내가 이것만큼은 1등이에요 싶은 사연들 오늘 자랑 많이 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도 있으면 또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oday we have a segment to get to. We've been having a long break during this October, so we missed out quite a few segments of Lyrics Gone Wrong. 오늘은 Lyrics Gone Wrong 코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이죠? 오늘은 또 어떤 출연자, 어떤 부캐가 나와서 가사를 읽어줄지 기다려주시고요. Here is Stevie Wonder.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So, morning groovers, we just listened to a song by Morten Harket, and the song was called Can't Take My Eyes Off You. And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s. 그냥 노래 가사가 정답이죠. Can't take my eyes off you. 너에게 눈을 뗄수 없다. So let's find out who was able to manage to send in the answer. 누가 답을 좀 보낼 수 있었는지, 뭐 문자들 온거 한번 읽어볼게요. 얼짱님 says, 크크크크크크크크 또 너무 웃겨서 따라해보다가 또 혼자 빵 터졌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So they tried to mimic 또 because it was so funny and just ended up into laughter again.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뭘또 이걸 또 따라해보고 그러세요? 아침 출근길 바빠 죽겠는데 또.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소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냥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제 목소리잖아요. 또, 또, 또, 또, 또.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목소리 약간 목 안쪽에서 소리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So you've gotta really stretch out your throat and able to use your throat really well. You gotta know the structure, you know.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 출근길 괜히 기분 좀 좋아져요. 혼자 또 하고 빵 터지고 얼마나 웃겨요. 근데 왜 혼자 이거 따라하시기만 하고 정답은 안 보내신 거예요? 얼짱 모닝그룹어. 막그또 이거 꽂혀가지고 이것만 하셨구나. 괜찮아요. 우리 다른 모닝그룹어가 정답 보낼 거니까. It's okay. Some other moningroupers might have sent in the answer. So let's find out. Coco Morning Groover says, 오늘도 열일하는 Summer PD님, Summer PD working so hard today as well. 그러게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그냥 가만히 감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Yes, Homer Simpson was taking over and doing the job for me. 제가 유일하게 쉴수 있는 시간이에요. 부캐가 와가지고 다 읽어주는 건데, 제가 읽는 것이 아닙니다.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예전에 박상원님이 진행하시던 아름다운 얼굴인가? 그 프로그램의 주제곡이기도 했어요.

Morten Harkett은 아하의 볼컬, 그리고 97년 영화 음모, Conspiracy의 배경음악. Wow, where are you getting all these information? Kim's fan morning Gruber, thank you so much. So Morten Harkett was a member of the group 아하 Take On Me.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노래, 아하의 보컬 Morten Harkett입니다. There are obviously a lot of different kind of versions of the song. 예를 들어서 우리 테테파파 출첵합니다. Good morning. 정답은 Can't take my eyes off you라고 해주셨고 정답 정답 보내셨고 Painkiller Morning Group Frankie Valli라고 답을 보내주셨네요. So you sent in the musician of this song. And yes, there is Frankie Valli's version of this song as well. There's even Greg's version too. 여러분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Greg's? 그러니? Greg? Greg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노래도 있습니다. 제 친구 결혼식에 그렉이 불러줬어요. 그렉 버전도 굉장히 좋으니까 도망간부. 6213. 우리 메이 모닝그룹버시네. 우리 10살 메이 모닝그룹버께서 정답은 프랭키 발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Wow. How are you coming up with this answer? 우리 10살인데 어떻게 정답 보내신 거예요? 엄마 스킬? 오늘도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학교 가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주세요. 우리 10살 메이머닝 그룹아 파이팅!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친구들이랑도 즐거운 시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100번 10번 200번 300번 파이팅! 이렇게 정답 아침부터 보내주셨는데 너무 야무지시다. 야무지게 정답 보내고 이제 다리 쭉 뻗고 학교 가면 되겠네요. 펭귄 킬러 모닝 그룹은 I love you, baby. 이 부분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어요. I know it's like the part that we all wanna sing along to, right? And if it's quite alright, 노래 너무 좋죠? 우리 체육부장님 로렌 힐이 부른 버전도 듣고 싶네요라고 해주셨어요. Wow, even Lauren Hill has her version of this song as well. 맞아요, 굉장히 또 저명한 뮤지션들이 이 노래 커버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명곡이라는 거죠. 우리 켄 모닝그룹버 심슨 하니까 에피소드 중에서 Do It For Her 나오는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볼링장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월급이 적어서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복귀하고 매기를 위해 일하는 호머 심슨. 또! Okay, so another fan of The Simpsons, Ken Moninger, you're talking about a specific episode that you remember from The Simpsons series.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몇십 년 동안 진짜 매일매일매일 다른 에피소드로 그렇게, 하고, 그 오프닝도 맨날 다르잖아요. How are they coming up with these kind of ideas? It's like radio. 라디오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다른 오프닝 막 이런 걸로 방송을 꾸려나가는데,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시트콤 같은 거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Yeah, there used to be sitcoms where it was aired from Mondays to Fridays every week. And the shooting schedule was crazy. 심슨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다 쳐도 시트콤은 진짜 매일매일 갇혀가지고 막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바로 다음에 이제 내보내고 이른 시일 내에.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좋았는데. 다시 안 하나요? 우리 10살 메이 모닝그룹버께서 메이가 따라하는 중이에요. 또! 귀여워. 어때요? 어떻게 썸머 언니보다 좀더 잘할 수 있어요? 뭔가 실수를 하거나 말실수 이런 거 하거나 귀를 잘못 들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외쳐주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It feels so much better. 여러분들 그냥 실수면은 실수했구나 하고 또!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I don't know where is, you know, getting this idea. 왜 이게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호모가 왜 도대체 또! 이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Anyways, the focus was supposed to be on the song and a lot of you managed to guess the correct answer. Can't take my eyes off you 라는 노래였습니다.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at answer. 여러분들 정말 최고예요. We still have a little time left, Morning Groovers. So, 우리 건강하자 모닝 그루버 메시지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건강하자 모닝 그루버께서 굿모닝입니다. 지난주는 3일 일하고 쉬어서 그런지 긴 연휴를 보내고 온 느낌이에요. 이제 12월까지 공휴일이 없네요. 두둥 또! 진짜 여러분들
빨간 날 이제 우리 즐길만큼 즐겼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빼고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There is no vacation, no public vacation apart from Christmas holiday, everyone. So get ready for that. But that also means that I will be here for you on your commute to work, even it has to be only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뭐 재방송 그리고 플러스 생방송까지 함께하면서 우리 12월까지 잘 버텨보자고요. Oh my gosh, it's so hard to believe that we only got to work 3 days a week last week. 3일이랬네, 진짜. 우리 공휴일을 쉴수 있는 분들 한해서. 와, 이젠 그런 거 없습니다. 주 5일 가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with more of Morning Groove after a song break. Let's have a listen to Frank Sinatra. Come fly with me.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Tete Papa, a lover's concerto. I hope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this.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 꺄! 오늘도 선곡 맛집 모닝 그루브. 어때요? 오늘 우리 DJ 바의 선곡들이 우리 코코 모닝 그루버의 취향을 저격했나요? So I hope that today's playlist kind of suited with your taste today. Marco Polo says,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오늘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많다 녀석, 만났어요! 라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So Marco Polo said to me last time that he would go scuba diving abroad and finally he was able to meet Manta in the sea.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지다. 이 사진 마치 어디서 본 사진 같아요. 그 창문 94 있잖아요. Wind Thing 94? 그 마이크로 땡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기본 배경화면에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진을 너무 멋지게 잘 찍으셨는데요. 약간 무섭진 않으세요? 하긴 이런 거 무서우시면 스쿠버 다이빙 자체를 안 하시겠죠. 뭔가 경이롭고 그럴 것 같아요. It would feel so special. different 이물 안에서 이렇게 큰 커다란 양탄자 같은 만타 녀석을 만났을 때그 느끼는 압도되는 기분이란 어떤 기분인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요. Looks like you had a great time, Marco Polo Moninguver.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beautiful experience. 이또 추억을 우리한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하긴 지금 들어가시면 사진 못 보시겠구나. 채팅 내용이 다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유하고 싶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됩니다. So today I ask you to brag about yourself, about the things that you're extremely good at, the things that you consider that you're number one in your own area.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1등이에요 싶은 거 오늘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좀더 읽어볼까요? 0117 모닝그루버 says, 자랑은 아닌데 저는 개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저희 집 홍군이랑 산책만 가도 온 동네 개들이 이상아리만큼 저한테 몰려들어서 홍군이가 질투를 할 정도예요. 한 번만 쓰담쓰담 해줘도 애들이 다 쓰러져요라고 해주셨네요. 자랑 맞네요, 자랑. 예, 강아지를 좋아하는 또 강아지 친화적인 인간으로서 이런 건좀 많이 부럽습니다. You know, if you see so many cute dogs out there, especially when you're walking around the park, you would want to like pat on them a little bit and you kind of want their attention. 너무 귀여운 친구가 앞에 보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나를 막 쳐다봐 줬으면 좋겠고, 눈 마주치면은, 봤어? 나 쳐다봤잖아!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개들이 홍군이랑 산책 나갈 때 몰려든다고 하는데 홍군이 때문에 몰려드는 거 아니죠? 그 자랑하시는 거에 되게 알고 보니까 홍군이가 인기 많은 거고 홍군이 딱히 질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강아지에 이렇게 이입을 해서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가끔씩 봐주는 강아지한테도 제가 똑같이 하거든요. 아이고, 쌈마 누나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참았어? 막 이러면서 I would talk to that dog, assuming that they would think in a certain way that they've been missing me, that they felt miserable without me. But actually, that's not the case. I guess the only thing that is on their mind is to think, oh, how am I supposed to get extra snack?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강아지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간식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보다 단순한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Alright. The message is getting just way too cute. So it's time for another song break. This song is by Diana King from my best friend's wedding. I say a little prayer.